0: 그냥 우리 각자 보자. 취향 타는 순간은 가볍게 톡 털자. 취향대로 마시는 16가지 콤부차로 상큼하게 한번 건강하게 두번 나만 힘들어? 죽을 것 같아.
1: 지금 몇 세트지?
0: 한 세트?
2: 좀만 쉴까?
3: 그럴까?
4: 한 세트 끝내고 가볍게 톡 털자. 기분 좋게 상쾌한 바르탄산으로.

0: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.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.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. 시원해서 소름. 시원해서 시원서커. K2.
1: 히링 1메뉴만 하자며 밥 생각 없다며. 맞네.
2: 그럼 마무리할까?
3: 든든한 식사 후 가볍게 톡.

0: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.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.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따뜻하다. 시원해서 소름. 시원해서 시원사커 K2.
1: V케어 들어보셨나요?
2: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. Twice a day, 미아르.
3: 어떤 거 볼까?
4: 눈물 펑펑 쏟는 거.
5: 아니야,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.
6: 그냥 우리 각자 보자.
7: 취향 타는 순간엔 가볍게 톡 털자. 취향대로 마시는 16가지 콤부차로 상큼하게 한번.

0: Tier Cosplayers.
1: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.
2: 여기 건물주님.
3: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.
2: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.
3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2: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
1: 깜짝 놀랐어.
2: 아 잠시만요.
4: 네?
2: 정연이가 한다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4: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.
5: 한다한 모, kahit anong mangyari, hindi tayo magkakahiwalay.
6: Mahal na mahal kita.
7: People like loyal. Yan si mahal. Cholo.
8: Jody!
7: Sobrang ideal, kaya maraming nagkakagusto sa kanya. Pero isa lang ang tinitibok ng puso sa kanya.
6: Sorry, hindi ako yun.
7: K-Drama's OG Best Boyfriend Ever is back! Stairway to Heaven. Monday to Friday, 11:30 a.m. sa Chit TV.